0: Hola. Estamos para.
1: 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. 이 문을 문다리 문을.
2: CNN Indonesia Breaking News.